0: 아유.
1: 암쪼아라 감쪼아라. 이어방간이요.
0: 뭐래?
1: 뭔? 일단 투투면 가는 거나 걔나 마지짱 피티레 마가. 마치 마가 샵바까지 에베. 고기세다 딘토무라 마메리쇼.
0: 예.
1: 그러다 보니까 기나고 야마제나. 우아바제나.
0: 우아제.
1: 제라비아로.
0: 우아제 반자 제고 샵빌라가 토텐트리 헤비 우트라 우트라노. Heaviness.
2: Shasha Bafetu, this is your boy Dogzin. You are tuning to UFM. Obviously, your boy Dogzin on the mix. Please tune into my mix Bafetu. There are a lot of bangers. Also, I just dropped a beautiful album titled Nkla Nkla. If you want to stream it, it's available on all digital streaming platforms. Just search Dogzin Nkla Nkla. Danko Bafetu, Danko Bafetu. Shout out to UFM. Asibomi.
0: If you don't know Dogzin by now, then you don't know music. I said, if you don't know Dogzin by now, then you don't know music.